0: 안녕하세요.
1: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반갑습니다.
0: 아유, 너무 영광입니다.
1: 아이고, 멀리 오시느라고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네. 괜찮, 풍경이 좋으세요?
0: Oh, so beautiful here.
2: I'm in the mountains 3 hours east of Seoul to meet Chef Cho Hee-soo, known as the godmother of Korean cooking. Chef Cho's been a mainstay on the fine dining scene in Korea for over 4 decades, even before there was a scene. She tells me that the secret to this country's big, bold flavors lies here, inside these earthenware jars. Jang.
0: Wow.
2: Fermented pastes and sauces that are the foundation of flavor in Korean cooking.
0: Wow.
2: Kind of like butter in France.
0: What is jang for Koreans?
1: Jang, 공기. 그 공기의 고마움을 우리가 느끼지 못하듯이 느끼지 못하고 있지만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0: So it's the center of Korean food. There's no way to have Korean food without jang.
1: Yeah.
2: Soybeans, water, and salt. Left in these pots, or ongi, in the cool air of this mountainside retreat, for months, even years, to ferment. A simple recipe that dates back at least 1700 years, so Koreans could store enough food to last the harsh winters.
0: Shall we try this one?
1: Yeah.
0: Okay.
1: Cool.
2: There's ganjang, Korean soy sauce.
0: I didn't expect that at all. Usually when I have soy sauce, it's a very specific kind of saltiness, but this...
1: 이렇게 항아리 속에서 장을 만들 수 있는 여건을 가진 사람이 많지 않다 보니까 이제 공장에서 생산을 하는데
0: 네.
1: 이제 또 거기에서 느끼는 맛과 이건 또 많이 다르죠.
2: And gochujang,
0: 안녕하세요.
2: A so-called mother sauce that's a key seasoning for many Korean dishes.
0: Right. I'm officially scared.
1: 평소에 요리하세요?
0: 아, 못해요.
1: 못해요?
0: I am not a cook, so please be easy.
2: Made with rice wine, malt, and soybean powder.
1: 팔이 좀 아플 거예요.
0: Okay.
2: And of course, Korean chili.
1: 이러면 안 돼요.
0: 죄송합니다.
2: That gives it a real kick.
0: It's got my nose running now. It's like I'm peeling onions. Thank you. There's no fermented taste to it, right?
1: Not fermented.
0: Yeah, so it's spicy and a little bit earthy, a little bit rice. I taste a little rice. I don't taste any of the alcohol, though. We need more alcohol.
1: Yeah.
0: You started at a time in Korea where there were no female chefs.
1: 내가 이제 그 시작할 때는 여자 셰프도 드물었지만 요리를 한다는 자체가 그 직업에 의식이 없어서 굉장히 귀하지 않은 직업으로 이제 인식이 되니까 자기가 조리사라는 것을 자랑스러워하지 않았던 시대였거든요.
0: 네. 네.
1: 이제 더구나 그런 상황에서 또 여자로서 그 셰프가 되기가 굉장히 쉽지 않았었죠.
0: 네.
1: 굉장히 보수적인 분위기였거든요.
2: In Korea, traditionally, women cooked at home. Restaurants were run mostly by men. Beyond the kitchen, Korea's workforce today is still largely male-dominated. The country has one of the highest gender pay gaps of all the world's high-income economies.
0: I'm sure it was difficult when you started, but even as you were trying to build your career as a female chef, you must have faced challenges at every step. Did you ever want to give up?
1: 그 얘기를 하려면은 3일 동안 같이 있어야
0: I understand. So what made you want to do it? You knew how difficult it was, but still you wanted to do it.
1: 내 인생을 값어치 있게 잘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이제 그거를 잘 지켜낼 수 있게 지금까지 나를 지켜온 거거든요. 그 이제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한식의 그 위상이
0: 네.
1: 이런 시대가 올 수 있었나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믿을 수 없는 그 현상이 나타나서 내가 죽기 전에 이런 걸 다 겪어먹어 죽는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한 큰 변화였고 아 우리 음식이 이렇게 저기 중요하고 같이 있는 것은 분명한데 이걸 너무 안 알아준다라는 안타까움이 항상 있었는데 그 오랜 시간 동안에 이제 여기까지 온 곳이라서 이제 이게 조금 더 오래 지속되고
3: Jam out to your favorite songs with today's hits. TuneIn has got you covered with the top songs of today. From pop songs to EDM bangers. The hits are on. And hip-hop beats.
4: I'm in the game, I should have joined with this Jizu 3.
3: Today's hits will keep the party going 24-7. Listen now. Just search today's hits or ask your device to play today's hits on TuneIn.